0: 알로 가락 아깝심라 아버지 누시찬 약통 딤비 주리 잉스봉 힘바 목럽 이시 윤직방아 시목대 앙 숨봉 베목백마 이데 알로 아니게앙 단디 가락레 라기 세모이 낙디게로 알로 건 약통 딤비르쿠 이강 방겐 민투 야모덴 딤비 힉신로 켐라바 켐라마 하레 라기 옌톡 바건 키바 닝와게 웅바 딤리 딤비하 둠양항 삼루 학바레 삼루 버릭 버릭바 밈 삼루하 돈돔 심베루 게레케 약통 수왕사 하레 약통 팀비 인케 캡숨방 건간다 인세봉 힘람바 닝상 조기게로 건간다 인세봉 힘 힘루 아인바 인토마 앙가 오티항마 약통람 세무이나카로 세무이르세와 도나로 세무이 아세와루
1: Kuzuzapo, di lungting kong gantuin. Dika tsutsu kolona pizam ki ngadung di karma sumchu lepsaptuk. Pangimeto dejung pe lerim kapta simuna di juyo ki genjien lenge tamse kamolo lerim dina ga so tang chumbolekso se shuduin. Ta taring, zamigmar rapchung chobdu namlo mepo talo yi daujibe ki tse sumin. Inji lo nito nishu tsatu ki dao ngape ki tse chugo in. Ta lenge tsu ngachi lerim di medium wave ki meter nigya chusum, chusor kesum diyun kilohertz chiktung jibkya shitang, FM kangchin zunga megahertz kyaadang sumtang, dile news on air apps le kyute ki ngachi lerim di semunado in. Ta tharin ki tenle ngachi lerim ki temdel kotsukshe in chwe ten kordon le.